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고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